보람 열리로 야 아프리카 효과 못받고 카이로 나무에란 힘비리 연속으로 우양 보조란 삼비아 도타 케네스 다비티 카운다 대후라니 콘세라 코부이노 코보람 야 비리아 안토 아토리리 ndeme kwa Afrika.